You're listening KDDB in 0.7 FM from Pangana, Mexico. Time now is 10 minutes past the hour of 9 o'clock. Current temperatures outside studio is 71 degrees. 야, 대하는 일상사기 그런 시시자로 KDDB in 0.7 FM. 번안이 짜그리야 니즈나 다준비 라오스킷 나스테이노션 대일킷 아르토 이야 치시티노 사기 야니스킷 Ado iya tahanan natin klinki di Riverhead, New York, di Ari.